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1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어디일까요? 한 보험 비교 서비스 회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무려 8곳이 뉴사우스웨일즈, 특히 시드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안전한 지역 1위로는 시드니의 캐나다 베이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어서 조지스 리버, 윌로비, 라이드, 이너 웨스트가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상위 10위 안에 윌로비와 라이드 등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단순한 범죄율을 넘어서 자연재해 위험이나 주택 노후도 그리고 재난 대응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새롭게 이사갈 지역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조사 결과도 지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 이어서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난민 정착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호주가 정작 난민을 향한 정책과 사회적 태도에 있어서는 환영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 이면을 SBS 이그제민스에서 짚어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포츠 캐치업 시간에는 NRL의 멜번 스톰 충격적인 6연패부터 메이저리거 김혜성 선수와 이정후 선수의 반가운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SBS 한국어 방송 10분 뉴스 들으시고 이어갑니다. 뉴스의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0: 2026년 5월 1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경우 길고 고통스러운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호주 슈퍼마켓 체인인 우러스가 300개 품목의 가격을 3개월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에서 실종됐던 5살 원주민 소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펜유엉 연방 외무장관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알레그라 스펜더 무소속 의원은 반유대주의 로얄 커미션 중간 보고서를 고려할 때 연방정부가 대테러 자금 지원과 관련해 해명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본다이비치 테러 공격 발생 전 대테러 예산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경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대인 행사 보안 강화, 호주 정보 시스템 검토, 전국적으로 일관된 총기법 제정 등 14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스펜더 의원은 투데이 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공청회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The report does raise the question about counter-terrorism funding, and I think those are question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answer. That is really important.
0: 스펜더 의원은 보고서는 테러 대응 예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할 문제라며 이는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찰 대응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과 각급 보안기관 간의 협력 체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중간 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부를 포함한 여러 주체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경우 길고 고통스러운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무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재차 강조하며 이 수로를 재개통하기 위한 미국의 연합군 구성 계획을 난항에 빠뜨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두 달 동안 대부분 폐쇄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공급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해협 봉쇄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4월 8일부터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출 해상 봉쇄에 대응해 이란이 여전히 해협을 봉쇄하고 있어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미국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란이 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군사 공격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최대 슈퍼마켓인 우러스가 300개 품목의 가격을 3개월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만다 바드웰 우러스 대표는 중동 분쟁과 금리,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해 공급업체와 합의된 추가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가격 동결 조치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갓 구운 로스트 치킨, 우유, 빵, 화장지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한편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가 우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연방법원 소송에서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2주간의 심리는 이번 주에 종료되며 판결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크 버틀러 연방보건장관은 IS 조직에 합류하기 위해 해외로 갔거나 끌려간 호주인 집단의 귀환 계획과 관련해 호주 정부가 시리아 당국과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정부가 여성과 아동의 귀환을 막았다고 보도했지만 버틀러 연방장관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버틀러 연방장관은 채널7에 정부가 그 집단이 무엇을 하려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 Well, I've read this report overnight, Nat. The Prime Minister said yesterday we're not participating with Syrian authorities. Obviously, I'm not in a position to speak for the Syrian.
0: 버틀러 연방장관은 어젯밤 이 보도를 읽었다며 연방 총리는 어제 우리가 시리아 당국과 협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제가 시리아 정부를 대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내내 우리의 입장은 매우 명확했다며 해외로 나가 지원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이들 그리고 일부 경우 파트너가 죽음의 숭배 집단인 IS를 위해 싸우기로 선택한 이들의 송환을 위해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던 테리토리에서 실종됐던 5살 원주민 소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던 테리토리 경찰은 어제 앨리스 스프링스 외곽에서 실종된 소녀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요청에 따라 쿠만자이 리틀 베이비로 불리고 있는 이 소녀는 지난 토요일 밤 자택에서 사라진 뒤 5일 동안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확보한 의류와 물품에서 소녀와 용의자의 DNA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규명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최근 출소한 47세 남성 제퍼슨 루이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해당 남성은 어젯밤 지역 커뮤니티의 모습을 드러낸 뒤 주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당시 약 200명의 군중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처단할 것을 요구하며 구조 활동을 방해했고 이후 용의자가 이송된 앨리스 스프링스 병원에는 400여 명이 몰려들어 병원 진입을 시도하는 등 상황이 격화됐습니다. 한편 쿠만자이 가족은 호주 중부 지역 사회 전체에 침착함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페니웡 연방 외무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연료 공급 차질에 한국과 호주 양국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원유 가격이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웡 연방장관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한중일 3개국 순방 일정 중 마지막 방문지인 한국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김종관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웡 연방장관은 한국이 호주의 주요 연료 공급국이라고 밝혔습니다.
4: You're our largest supplier of diesel. You're a key supplier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I think the second largest supplier of petrol and the.
0: 웡 연방장관은 한국은 호주 최대의 디젤 공급국이자 정제 석유 제품의 주요 공급국이라며 제 기억으로는 휘발유 공급량으로는 2위, 제트유 공급량으로는 3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는 한국산 수입품들은 호주가 한국은 물론 이 지역 국가들에게 에너지와 식량, 기타 원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한국도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국토안보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11주 동안 이어져온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원들은 앞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의 업무를 재개하고 비밀경호국과 교통안정청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민세관단속국이나 세관국경보호청의 일부 부서에 대한 예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민단속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개혁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계속해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 여성대표단이 멜번에서 열린 대형 성평등 국제회의에서 UN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위나니 유강리니 연구소는 위민 딜리버 컨퍼런스에 대표 150명을 파견했으며 유엔 대표단과 연방정부, 오바마 재단 등 여러 기관과 함께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연구소의 준 오스카 의장은 NITV에 세계적 성평등 회의에 참가한 원주민 여성 지도단 대표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5: I wanted to mark that historic moment in the history.
0: 오스카 의장은 저는 우리 민족과 이 나라의 역사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호주 원주민 소녀와 여성 그리고 성별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에게 매일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져오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노동절인 오늘 전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1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인데 노조는 연차 휴가를 내고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고 오는 5일까지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파업 기간에 별도의 단체 행동을 벌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채용과 승진, 징계 등의 인사에 대한 노사 합의 명문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인사에 대한 노사 합의 명문화 요구는 거부했고 임금 6.2% 인상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62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주말인 토요일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5도에서 낮 기온 25도. 멜번,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17도에서 25도. 브리즈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9도에서 25도. 퍼스, 곳에 따라 흐리고 7도에서 19도. 애들레이드, 소나기 내리고 21도에서 26도. 캔버라, 곳에 따라 흐리고 5도에서 22도. 호바트, 곳에 따라 흐리고 13도에서 25도. 다윈,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24도에서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흐리고 11도에서 23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1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6: 원 인스턴트 MVP 스태터스?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7: All right, class, tell me about your weekend. Leo?
8: Well, my sister wanted to go camping, so my parents took us in our new Nissan Pathfinder through a mountain trail.
7: Thank you, Leo.
8: No, it's not over yet. My brother wanted to explore some caves, so we drove up a bunch of steep hills. And then we
9: With its V6 engine and 9-speed automatic transmission, the Nissan Pathfinder can power your adventure. That's why J.D. Power ranks Nissan number one in new vehicle quality among mainstream brands. The new V6-powered Nissan Pathfinder. For J.D. Power 2025 U.S. Central Quality Study Award information, visit jdpower.com/awards.
10: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1: SBS Audio.
12: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13: 여지어다리야, 준비하려면
14: SBS Chill.
15: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6: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7: SBS Hindi uplabd karwata hai.
18: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19: 60개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하시거나
20: sbs.com.au/audio.
21: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브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에픽하이와 아이유가 함께 부릅니다. 러브 스토리.
22: 우리한테 자석 같았다는 걸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SBS 이그재민스로 시작합니다. 호주는 지난 100여 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여온 나라입니다. 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왔습니다. 하지만 난민을 향한 호주의 정책과 사회적인 태도는 단순히 환영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면모를 지니고 있는데요. 정착 지원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지만 정작 난민 지위를 얻기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SBS 이기재민스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난민의 경험과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김한혜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1901년 이후 호주는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여왔습니다. 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고국을 떠나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난민의 경험이 시간이 흐르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봅니다.
3: So we are a schizophrenic country in that sense that we do.
2: 호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다며 난민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온 훌륭한 기록이 있지만 동시에 난민 지위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유엔 난민기구에서 난민 담당 부고등 판무관을 지낸 길리언 트릭스 씨가 전했습니다. 트릭스 씨는 호주와 난민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합니다. 호주는 난민 정착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오랜 역사도 있고 매우 뛰어난 부분이라고 트릭스 씨는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그 과정을 통과하면 훌륭한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릭스 씨는 난민 지위를 받는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3: We also have the dark side of the coin, which is denying access to asylum refugee status.
2: 트릭스 씨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며 망명 신청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불법 해상 입국자로 분류해 나우루로 보내거나 과거엔 파푸아뉴기니로 보내는 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크리스마스 섬에서 나우루로 보내지기도 했고 난민 협약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도 제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송환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정책은 2001년 퍼시픽 솔루션 도입과 함께 시작됐으며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로 보트를 보내 호주 본토 상륙을 막는 방식이었습니다. 2006년 종료됐다가 2012년 다시 도입됐고 현재 주권 국경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망명 신청자가 난민 비자를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정책 과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계 커뮤니티 단체 아프리코즈 대표이자 난민 지원단체 아프리칸 싱크탱크의 의장인 베르안 아흐메드 씨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단 출신인 아흐메드 씨는 14살에 난민이 됐고 이집트에서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친 뒤 캐나다, 미국, 호주 가운데 정착지를 선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1980년대 멜번에 정착했으며 영어가 능숙하지 않았음에도 일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많은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영어가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4: Australia at the time I came was a manufacturing economy.
2: 제가 왔을 당시 호주는 제조업 중심 경제였다며 누구나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었다고 아흐메드 씨는 설명합니다. 이어 그들은 우리의 두뇌가 아니라 노동력을 원했다며 머리는 집에 두고 몸으로 일하라는 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민자들도 그렇게 일했고 저 역시 시작은 비교적 순조로웠다며 물론 인종차별도 있었지만 일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막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흐메드 씨는 지금의 난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육 수준이 낮거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아흐메드 씨는 지금의 시스템은 서비스와 지식 기반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정착 과정에선 인간적인 연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링크에 전화하면 1번, 2번, 3번을 누르라는 자동응답이 나온다며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도와줬다고 아흐메드 씨는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난민은 그대로라며 인도적 지원은 공항에서 끝난다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화도 시스템도 가치도 모른 채 공항을 나서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시스템이 그에 맞게 발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다문화위원회 크리스틴 캐스리 의장은 사람들은 연결과 포용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소속감은 다르다고 말한다며 그 지점이 바로 딜레마라고 지적했습니다. 캐스리 의장은 정착 과정에서 소속감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5: Where we've landed often, I think in my thinking, is around creating moments that matter. There's moments where you actually feel like this is a country that welcomes you.
2: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나라가 나를 환영한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라고 캐스리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또 특정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캐스리 의장은 다문화 정책 검토에 참여했으며 총 29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통번역 서비스 확대와 정부기관의 문화적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체가 호주 사회에 더 깊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 분쟁의 영향이 호주 사회에도 미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5: The rugs pulled from under my feet very, very quickly. So the question then becomes around how do we as a country, as a community, as individuals.
2: 캐스리 의장은 기반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며 그래서 국가와 공동체, 개인 모두가 어떻게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로를 배제하거나 차이를 강조하는 대신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1: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스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au/sbs이기재민스를 방문하세요.
6: SBS 라디오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SBS is Australia.

0: 스포츠 캐첩. 네,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됐던 호주와 한국 스포츠 이슈를 유쾌한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스포츠 캐치업입니다. 현재 시드니 헬스클럽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 한림다 리포터 오늘도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림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1: 네, 이번 주 호주는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호민 스포츠 NRL에서 이 작년 그랜드 파이널까지 갔던 그 멜번 스톰이 지금 완전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0: 네.
1: 무려 6연패. 이 멜번 스톰이 이렇게 지는 건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이 20년 넘게 이 안정의 대명사였던 이 벨라미 감독 체제에서 지금은 믿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시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NRL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멜번 스톰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거 정말 NRL 팬들에게 큰 충격일 거라는 거 듣기만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랜드 파이널까지 올라갔다고 하던데 아, 혹시 이 멜번 스톰 얼마나 강한 팀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우선 이 멜번 스톰이 얼마나 대단한 팀인지는 이 감독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보통 이 팀 성적이 안 좋으면 이 감독부터 금방 교체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멜번 스톰의 이 크레이그 벨라미 감독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무려 20년 넘게 한 팀을 이끌고 있는 NRL의 전설입니다.
0: 와, 20년 넘게 한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건데요.
1: 네, 그래서 이 한 팀을 가장 오래 맡은 감독이고 또 승률도 70%에 달하는 이 현역 감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네. 이 델리 M 올해의 감독상도 무려 7번이나 받았습니다.
0: 그렇군요.
1: 또 이 벨라미 감독 아래 이 멜번 스톰은 이 마이너 프리미어십 9번이나 차지했고 정규 시즌 상위 4위 안에 무려 18번이나 들었습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이 그랜드 파이널 무대도 11번이나 밟았고요. 그중에서 5번을 우승으로 장식한 이 NRL에서 최고의 명문팀입니다.
0: 네. 아, 듣기만 해도 정말 화려한 이력인데요. 이렇게 매 시즌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온 팀이라면 지금 6연패를 한다는 게 사실 이번 시즌 출발이 너무 좋지 않아서 벨라미 감독 입장에서는

0: 그 20년을 넘게 쌓아온 커리어에 좀 작지 않은 흠집이 생길 것 같은데 자존심도 꽤 상할 것 같아요.
1: 네, 특히 이 지난 토요일 안작데이 경기에서는요. 이 멜버니 사우스니 레비도에게 이 48대 6, 무려 42점 차로 홈그라운드에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또 이 팀이 이 레비도에게 홈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패배는 충격이 더 컸는데요. 아, 하프타임 때는 또 벨라미 감독은 화가 난 채 이 라커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선수들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침묵 속에서 하프타임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 경기 후 벨라미 감독이 아, 이 푸티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날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0: 아유, 그 선수들은 오죽했겠어요.
1: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번 패배는 이 벨라미 감독 커리어에서도 가장 굴욕적인 패배 중 하나로 평가될 만한 경기였는데 이 사실 3주 전에는 이 뉴질랜드 워리어스에게도 패배를 했는데요. 아, 이 워리어스가 무려 17경기 만에 처음으로 멜번 스톰을 이긴 경기였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리그에서 하위 3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성적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0: 와, 정말 이 멜번 스톰 정말 충격적인 연패를 이어가고 있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작년하고 뭐가 달라졌는데 이런 건지 왜 이렇게 멜번 스톰이 부진한 건지 궁금해지네요.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솔직히 말하면요. 이 6연패를 했는데도 벨라미 감독이 팀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감독 본인도 이 부분은 인정했는데요. 이 정도 연패면 분명히 뭐 선수 구성에 변화를 줄 시점이었는데 그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벨라미 감독은 그동안 늘 이 스타가 앞에서 끌고 또 기본기 탄탄한 선수들이 뒤에서 받쳐주는 이 그 조합으로 팀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거든요. 네.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뭐 3, 4명의 슈퍼스타 그리고 그 아래에서 꾸준히 뛰어주는 이 중간급 선수들 그리고 실수 없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어린 선수들 이 구조가 그동안 정말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네. 지금은 그 핵심 스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이 멜번의 팀 구조 전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셈이죠.
0: 네. 벨라미 감독이 변화를 주겠다고 인터뷰에서 이제 밝힌 만큼 다음 경기에서 또 어떻게 팀을 꾸리고 어떻게 플레이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7연패까지 가게 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1: 네. 또 멜번 스톰은 바로 오늘 저녁 이 돌핀스와 시즌의 9번째 라운드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 돌핀스는 NRL에서 가장 최근인 2023년에 17번째 팀으로 합류했습니다. 이 두 팀은 지금까지 4번 맞붙어서 멜번 스톰이 3번을 이겼는데요. 아, 과연 벨라미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7연패를 막아내고 체면까지 살릴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경기 결과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과연 멜번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오랜만에 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해외에서 뛰고 있는 이 김혜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 소식으로 요 몇 주 정말 들썩거렸는데요. 우선 김혜성 선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최근 들어 김혜성 선수의 폼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LA 다저스의 이 로버츠 감독이 김혜성 선수를 이 마이너 리그로 내려보냈었잖아요.
0: 네, 그랬었죠. 그 얘기 한번 다시 좀 짚어주시겠어요?
1: 아, 네. 이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 선수에게 매일 이 경기에 나설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여러 포지션을 네. 소화하게 하면서 꾸준히 실전 감각을 유지시키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저스는 김혜성 선수의 스윙에 교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또 AAA 이 오클라호마 시티로 보냈는데 그 사이 김혜성 선수 대신 마이너리그에 있던 내야수 알렉스 프리랜드가 로스터에 포함됐었습니다.
0: 네. 아, 그리고 또 한국 팬들이 좋아했던 게 김혜성 선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1군 메이저리그로 복귀하지 않았었나요?
1: 네. 그런데 이 김혜성 선수 또 어떻게 보면 이 운도 참 따라주는 선수인데요. 이 네. LA 다저스의 주전 유격수 이 무키 베츠가 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 자리를 메워야 했고 결국 김혜성 선수가 다시 이 메이저리그로 콜업된 겁니다. 네. 원래 이 배츠 선수가 이번 주에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구단에서는 완벽한 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복귀 시점을 조금 늦추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혜성 선수가 계속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요.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0: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1: 아, 또 이 배츠 선수가 돌아오면은 누군가는 다시 또 마이너리그로 또 내려가야 하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김혜성 선수가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 로버츠 감독도 머리가 지금 꽤 아플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1: 김혜성 선수 현재 이 타율이 0.324. 이 메이저리그 평균 타율이 보통 0.24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율이 3할. 그러니까 10번 타석에 네. 들어서서 3번 정도 안타를 치면은 정말 잘 친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0: 그렇네요. 김혜성 선수 타격 감각 좀 끌어올리라고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었는데 지금 이렇게 타율이 높다 보니까 로버츠 감독 입장에서는 다시 마이너리그로 보내기도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잘해주는 김혜성 선수, 이번 주 LA 다저스 SNS를 통해서 또 좋은 소식도 전해왔는데요. 작년 우승 반지 드디어 받았다고요?
1: 그렇죠. 이 작년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올해 3월에 열린 이 반지 세레머니에서 선수들이 받았는데, 네. 이 김혜성 선수는 이번에 좀 뒤늦게 받게 됐습니다.
0: 아, 왜 김혜성 선수만 이렇게 이제서야 받게 된 건가요?
1: 아, 이게 이 시즌 초반에 김혜성 선수가 이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면서 구단 스태프가 이 오프닝 로스터 명단에서 김혜성 선수를 제외한 상태였어서 그래서 이 3월에 진행됐던 반지 세리머니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0: 와, 아쉬웠을 것 같네요.
1: 네, 맞아요. 근데 PD님이 그 우승 반지 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0: 네, 네. 아, 정말 진짜 너무 화려하던데요. 반지도 또 워낙 커서 이거 끼면 이제 손가락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정말
1: 맞아요.
0: 컸어요.
1: 진짜 이 반지 때문이라도 선수들이 왜 월드 시리즈 우승을 꿈꾸는지 알겠더라고요.
0: 네.
1: 우승 반지가요. 14K 옐로 골드에 이 위쪽에는 또 다이아몬드 32개로 이 월드라는 글씨. 그리고 54개로 이 챔피언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0: 와,
1: 그리고 LA 로고는 이 포스트 시즌 17경기를 상징하는 17개의 블루 사파이어로 장식되어 있고요.
0: 와, 골드에 다이아몬드에 블루 사파이어까지 대단한데요?
1: 아,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반지 네? 안쪽에는 이 작은 유리창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에 이 월드 시리즈 7차전 홈플레이트 흙이 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 그대로 우승의 순간을 반지 안에 그대로 담아낸 건데요. 이 네. 가격도 이 호주 돈으로 약 4만 달러가 넘습니다.
0: 와, 아, 정말 의미도 있고 가격도 엄청나고 대단한 반지군요. 아,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정우 선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요즘 이정우 선수 자이언츠에서 활약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1: 네, 이정우 선수도 요즘 타율이 정말 엄청납니다. 또 이번 주 들어서 타율이 3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마애미 말린스전에서는 5타수 4안타 2득점. 말 그대로 혼자서 경기를 끌고 갔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이 팀도 덕분에 6-3으로 승리했는데요. 이날 네. 경기 MVP도 이정우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축가 의미로 파워에이드 샤워까지 맞았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요. 네, 이 야구에서는 이 축하할 때 팀 동료들이 이 뒤에서 파워에이드나 뭐 게이토레이 이걸 통째로 끼얹는 그런 전통 같은
0: 네.
1: 거. 그래서 그냥 바로 뒤에서 들이붓습니다.
0: 네,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아, 이정우 선수 이렇게 타율이 확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연습 엄청 했나 봐요.
1: 아, 또 연습도 연습인데요. 이게 또 장난처럼 하는 말이 요즘 하나 있는데, 아, 요즘
0: 네.
1: 이 해설위원들이랑 자이언츠 팬들 사이에서 이정우 선수 타율은 이 헬멧이 작아진 뒤로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0: 어,
1: 있습니다.
0: 무슨 얘긴가요?
1: 이 이정우 선수도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 헬멧이 서양 선수들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본인한테는 좀 크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시즌 초반에는 이정우 선수가 배트만 휘둘러도 헬멧이 자꾸 툭 떨어지고 또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이 이정우 선수가 헬멧 위를 이렇게 꾹 눌러 고정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요. 이게 또 심판 판정에 이 항의하는 제스처로 이게 오해할 때가 있어가지고 신경전이 몇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
0: 네.
1: 심판이랑. 그래서 결국 이 맞춤형으로 더 작은 헬멧을 다시 제작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 타율이 확 올라가니까 이 팬들이 아, 이정우 선수 실력은 이 헬멧에서 나오는 거였네 하고 농담처럼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0: 네,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다 샘솟듯이 헬멧이 이정우 선수의 비밀 무기였네요. 이렇게 사실 작은 것 하나가 선수들 경기력에 정말 영향을 주잖아요. 집중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경 쓸게 하나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앞으로 김혜성 선수와 이정우 선수 활약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캐치업에서 멜번 스톰의 충격적인 6연패부터 김혜성 선수의 깜짝 반등과 뒤늦게 받은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 이야기,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폭발적인 타격감까지 다양한 소식들로 꽉 채워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합린다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는 스포츠 캐치업까지 들으셨습니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5월 1일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입니다. 늦은 밤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은 시간에 조용히 불을 밝히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오늘 시네챗에서 만나볼 영화 심야 식당은 바로 그 심야의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일본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이 영화는 드라마 시리즈로 먼저 큰 사랑을 받은 뒤에 2014년 영화로 제작되면서 다시 한번 관객과 만났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유화정 프로듀서의 시네챗에서 만나봅니다.
3: You know the feeling. That rush when you reach that goal, make somebody brag a little back home, that's success. And at University of Maryland Global Campus, we believe you should never stop chasing it. That's why UMGC offers an accredited skills-based education that helps move your career forward. We'll teach you how to apply emerging technologies like AI and data science, plus build your skills in leadership, communication, and critical thinking. Explore more than 135 degrees and certificates in business, cybersecurity, healthcare, and more. With affordable and online programs, you can unlock new opportunities to help you succeed again. At UMGC, success is yours for the taking and the making, and nothing should keep you from it, especially not an application fee. Apply now and we'll waive your application fee. Classes start May 13th. Learn more at umgc.edu. That's umgc.edu. Certified to operate in Virginia by Chev.
4: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5: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6: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4: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7: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0: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1: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네챗,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희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영화 준비하셨나요?
2: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영화는 많은 분들에게 원작 만화와 드라마로 익숙한 일본 영화입니다. 마츠오카 조지 감독의 2014년 영화 심야식당인데요. 이후 심야식당 2까지 이제 개봉했었고 SBS 온디맨드에서 두 편 모두 시청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 1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1: 네. 심야식당, 말 그대로 모두가 귀가할 무렵에 문을 여는 식당이지요. 네, 이 식당을 중심으로 주인장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요리가 함께하는 작품인데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만화와 드라마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또 새로운 콘텐츠로 재제작된다는 점에 이 심야식당의 힘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이제 에피소드 형태로 보이면서도 식당과 음식으로 다시 엮이는 과정을 통해 관객 역시 식당의 단골이 된 것 같은 그런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이 콘텐츠가 가진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영화와 관객을 한데 엮어주는 공간의 주인장인 마스터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역할의 그 코바야시 카오루 배우의 계속된 열연과 또 중간중간 그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단골과 이웃들이 이제 관객이 느끼기에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그 사실감이 더 느껴지게 되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0: またいつか再会するって約束してくれたけど、お互い分かってるだけにね。
1: 地方じゃいい劇場だったんだけどな、あそこも。そうか、閉めちゃうのか。ストリップも今や去りゆくのみか。
0: でもいつもは私たちの股間しか撮らないお客さんが最後にスタッフも一緒に記念写真撮ってくれてさ、なんか嬉しかったな。おお。
2: いらっしゃい。いつものかい？
3: ああ。
4: 늦은 밤에 작은 식당이라는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이 음식 한 접시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사연을 풀어내는 모습. 참 따뜻하게 연상이 되는데요. 또 관객 역시 식당의 단골이 된 것 같은 그런 훈훈함을 전해준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심야 식당 1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줄거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5: 영화는 그 기존에 해왔던 대로 제 마스터의 심야식당을 소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시 음식과 그에 담긴 이야기가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되는데요.
6: 이르세, 1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에지에 또 있어볼 거로 올해의 1일이 시작을. 오마시, 히도와 심야식도 때 있대요.
7: 거기에 働かせて もらえませんか?
8: あの女なんぞ訳ありやで。
9: 分かってたでしょう、最初から。
7: マスターに恋してるんですね。
6: 許してあげてもいいんじゃないのか、自分をさ。
5: 1편에서는ナポリタン、그스파게티종류중에하나죠。ナポリタン과마밥그리고카레라이스이렇게세요리와그에따른에피소드로이어집니다。얼마전죽은부유한부동산사장의정부였던단골타마코를위한나폴리탄은그녀와복잡하게얽힌사랑과감정에대한위안을선사하였고，두번째에피소드죠。이제손목이아팠던마스터를도우며어려운처지를극복하고또개인적성장을보여주는계기를갖게된시골아가씨미치루를위한정성스레지은마밥은또다른위안과또그마스터와미치루의우정을이제보여주는에피소드입니다。또이후이어지는후쿠시마쓰나미로인해모든걸잃었던겐조와또후쿠시마로자원봉사를다녔던아케미와사야의사연은카레라이스로서치유와용서또깨달음의시간으로이어집니다。
10: いいことなんて一つもないって思ってたけど、なんか吹っ切れそう。
6: できるもんなら何でも作るよ。
11: 後で表に出しとくから早く帰った方がいいよ。
4: 저마다의사연을가진사람들이한밤에심야식당에서만나각기다른음식과함께위로를나누며어우러지는과정좀따뜻하고인상적으로들리는데요。사연자체만놓고보면또무겁거나또슬픈일일수도있지만그것이이식당이라는우리생활의친밀한공간에서펼쳐진다는점에서뭐라를까요뭐지나치지않은밀도를지니게한다고할까요담담하게느껴집니다。
5: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일상에녹아든거죠이야기들이그리고등장하는주요에피소드와이제인물들의이야기에마스터와또다른식당단골손님들의손과마음그런것들이이제덧대어지면서뭐랄까일종의사건중심으로치우치는게아닌그것을그냥그저터놓고또흘러가게두는과정에중점을뒀다는점에좀더따뜻한영화였습니다。드라마나만화와는다른호흡으로인물과사건에두는거리감의완급조절이느껴지는이제영화만이가진또다른매력을느낄수있는작품이고요。그래서이제심야식당1그 그다음에 2편까지 이제 추천드립니다.
4: 네. 어둠이 내려앉은 늦은 밤 문을 여는 작은 식당 그리고 한 그릇의 요리와 따뜻한 온기로 엮인 사람 사는 이야기 왠지 지친 하루 끝에 그 따뜻한 음식과 사람이 그리워지는 밤이라면 이 영화 한 편이 조용한 위로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잔잔하지만 오래 남는 감동을 전하는 영화 권미 리포터가 또 적극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신야식당 오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말도 SBS 온두만두 영화와 함께 특별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신의젯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권미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 신의 챗에서는 일본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심야식당을 만나봤습니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SBS 이재민스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호주의 난민정책과 사회적인 태도, 그 이면을 들여다봤고요. 이어지는 스포츠 캐치업 시간에는 NRL 멜번 스톰의 충격적인 6연패부터 메이저리그 김혜성 선수와 이정호 선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So In Love, 은하의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김하늘,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